0: 你们几个呢？
1: 你们谁呀？凭什么拦我们呀？
2: 我问你们，你们买这么多粮食干什么？我们是做生意的，我们买了粮食到镇江去卖。做粮食生意，那可奇了怪了。你们做粮食生意，不从老百姓手里收粮食，反而去粮铺，这么做有利可图吗？
0: 做生意上哪儿去卖，跟你有什么关系啊？
3: 关系大了，跟我们走一趟吧。啊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